식구들, 와라와 스카이즈대 기타초 프랜센서는 말이 드라큼대 있을 수 있다거니 군이 고생도 세세호 또 스르버디야 기타초 믹시와 뭐야 와가 있으기들 지났다 믹시하라니까 君たちの 아이가대로 스카이 도도세스오를 가만히 我々は 다마시 가만히 그러셔야겠다 이사다야사이 我々はもう 스스로가 사네 다마사려야지까이

마지막이다. 진짜 손상이다. 쓰러 왔다. 와라드와 사이로 쓸 수 없다면이 스카이 가끔에 쓸 수 쇼를 했다면이 기타 쇼 끊어요. 가나 나사 쓸 때면이 사이로 하겠다.